이 투기에 공바 중바데 밀라라베 코즈인 나는 주로 장부 코즈데 보워드엔체라 세바니 닝라 중신르기 저 다베 보다 전에 일로 난도 마셔버 다베 카지르 마도시 저다 심니 전에 내로 난도 만주르나 윤제자도 마수지 나와 데미 알마도 떠내네 지지직레 마도와 되메 동게 마치지 두주 된주 탐제라 장방은도 마주르버 되메 추시 마치지 랑두 티와 세네네 고숨 샨드 메조버 소다 추지 마치